지금 난 됐어 님이 지금 말해야 돼. 님 말만 하면 이제 말만 하면 님 이제 말. 맞아 님 말이야. 내 이제 내 말만 하면 저거 뭐 가지고 왔다 지나게 되다 봐. 저 야로 지금 나 님 선님 이제 지금 말해. 님 말만 하면 야 선님 이제 말해. 제가 근데 잡아 줘라. 나 봐 주면 되는 게 그다. 나 봐 주면 말. 나 봐 주면 이제 너무 이제 거기 내려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해. 이제 내가 누나 다 지금 저거 뭐 가지고 왔다 봐. 지나게 되야. 나 봐. 저 맞다. 이제 저배 괜히 이제 잡아 이제 진짜 나 가면 선님 뭐 받으면 받아 뭐 주면 선님 뭐 선님 이제 받아 주면 받아. 선님 받아 주면 받아 뭐 이제 진짜 담제 내가 이제 저거 뭐 받아 뭐 주면 되지. 내가 좀 말아 먹어 놓으면 좀 이제 지금 남아 하는데 내가 말아 미는 건데. 이제 나라 좀 말아 먹어 놓으면 시원한 건데. 내가 말아 미는 건데. 그래도 담아 놓으면